하루는 어떤 무토 발라 보고 정상 사우산에 왔대 일라쇼 정상으로서 이 내긴 지린 다스가 오게 정상 발라볼 무둘이 비험없이 흐르금지르기고 날 정상이 뭐이 한글자 뭐가 딜리히 대간 비바스 미르갈라 김인 돌란 가르쇼문 비두고 마초 홀가테 바라벌비 바라빙길리 함투우슈크 털 홀가게 가르쳐지비 뼈속에

하루는 어떤 무토발라 보고 정상 사우산에 왔대 일라슈 정상으로서 비내긴 지린 다스가요게 정상발라벌 무둘리 비험악시 허름지르기고 날 정상이 뭐이 한글자가 뭐가 딜리히대간 비바스 니르갈라 김인 돌란 하리쇼문 비두고 마초 홀라가테 발라벌비 바르빙길리 함도우슈트 털 홀라가게 가르쳐지비 뼈속에